0: 같잖아요. 그다음에
1: 아,
0: 썼어.
1: 아, 이거다. 쭉쭉쭉.
2: Vabbè, questa abbiamo già sentita magari. Vabbè, ma noi la risentiamo con piacere.